0: 꽃이 로야하게 들어라라루.
1: 나 치와 위키 히라로 이테 치오치오라.
0: 아야드마테오 테나.
1: In my mind, where are you, Andre?
0: 나왜 꽃이 로야하라 테나 이테 마테누이.
1: 그 파카로 피아 Andre. 에 헤헤나 하키아츠. 그 코레 코레로 마이카 하이레 타히 마우와.
0: 아예가. 헤이. 헤 코로와라와 나레 마. 마테 타마리키. 가와야로 아츠.
1: 아예 하라우 이테 타마리키.
2: 사포레레야
0: 야고루. 아이. 미아리가 뒤에 두고로 가고이.
2: 아이.
3: 겨라 타마리키마.
4: 겨라.
3: 가야 타고 보나다 타히. 케이쿠네.
4: 아이 코네키.
3: 예. 에모요아나 하우쿠 와이코루와. 에하이라 투아나 하우키 토코루와 카인가. 기대 파가 키키 요 코르와 베케 베
4: 코리로 마이 카이시아 초 마와 카냐
3: 테이테루아 테 카우마리마 오 테아라 오 후이야 에 포호투 카와 케 무아 오 테 파레 에 투푸아나 라 모 헤오 투누아나 하우네라 아 카치 엔누이라와 쿠마히 카이토쿠 파파카이나 에 쿠파쿠 코하라 마쿠루아 나 나타우
4: 쿄라
3: 아니타우
4: 쿄라
3: 키아 파이코가 메리크 히메트 타마리키 마
4: 메리크 히메트
0: 하고 이 토노 마야 투키 티키 마야 카레 코이테 모효 케테 푸키아 위테 마히
2: 지치로
0: 또 때로
2: 아따 이 호라 가이테 헤어 도코르 치케 아코이 가이테 마테 누야 히네 키아 치노 키노루 아츠
0: 에 키 키아 하치야
2: 가이테 아 와나 와나 아라야 바타 에 마이 키아 하우 메헤메 카타 에 테 아피네 야이
0: 카리 에 모 헤어 헤 하테 네 키아 하야 하 마크
2: 코코 에 게 에 테 아 키아 츠 야야 키아 노 호코 아우 테 파파
0: 나이 위 치 마테 이 테 포 파카 츠 페라 타가
2: 하이 카타 카타 노 호라
0: Kari oi te mōhio, mea hau.
2: Ko tahi anake pēr te rongo. Me waiho, kia pōhehea hine, ko piri anō tāku.
0: Whakamutu atu.
2: Kau e whakaaro mō anake, e whakaaro kei koe mō raiha.

0: 에호키
1: 에호키
0: 기도
1: 기도
0: 마야
1: 마야
0: 캬
1: 캬
0: 브랴
1: 브랴
0: 괴
1: 괴
0: 에나
1: 에나
0: 하우
1: 하이
0: 오
1: 오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